0: Tan kan tau nan nan de hai，
1: 以后我都会继续努力喺呢个海岛，尽我自己嘅绵薄之力去为呢个大湾区做贡献。